하면서 그런 거. 뭐야, 망가뜨려. 장맨으로서. 예, 자꾸 많은 떡볶이 따디 레코타, 야. 생포르사기, 나소티세. 얼마나 빛을 와는 그런 자는 역사라고 막 그잠반 사위스노 뜰토강 원인 강구 아투 스파곰 언제 아구 이땅 사양 잉크리 잉크 이게 마스 망게 그렇 잠불안에 외딴 란 커피 아구 스루프 터시산 아왕 외딴 구 매너저 망수 안긴 거로 커피 Yeah, man, it's got to be scared. Automatic, like my man.